0: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고약하면 말투도 고약하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내 마음이 고약하면 상대방의 말 역시 고약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운 마음을 갖게 되면 고운 말이 나오고 고약한 마음을 갖게 되면 고약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네 마음으로 말투입니다.
1: 말투를 온순하게 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말투가 거칠어지면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말투에 화를 담으면 마음에도 화를 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의 말투는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울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속마음의 표현이자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 화가 난다고 내던진 사소의 말 한마디가 평생을 두고 쌓아온 자신의 인격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0: 네, 말투는 인격입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님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인데요.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은 잠자는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주고 또 굳어있던 소화기관과 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때문에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더욱 초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이 우리 몸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첫 번째는 조기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몸 안의 독성들이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다행히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이러한 독성 성분들을 몸에서 씻어내 준다고 합니다. 밤새 수분 부족으로 끙끙 앓던 피부 세포들을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특히 담배를 피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는 노화가 더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섭취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생리통과 같이 전날 밤부터 몸이 쑤시거나 통증이 있다면 아침에 마시는 물이 어느 정도 통증을 완화를 시키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복부 근육을 풀어주고 또 원활한 혈액순환을 시켜서 통증을 가라앉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1: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우리 몸의 온도를 높여주면서 신진대사율도 같이 증가시켜줍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평소 때보다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물에 레몬을 하나 타서 같이 마셔준다면 체지방까지 분해시켜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더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리고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은 잠자는 동안 굳어 있던 소화 기관과 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특히나 따뜻한 물은 소화 기능을 더욱 촉진시켜서 음식을 별탈 없이 위에서 장으로 넘겨줍니다.
1: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밤새 쌓였던 지방 성분과 독성들이 아침에 물한 잔으로 씻어내려가고 막혀있던 혈액순환도 한결 원활하게 돌려줍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은 몸을 전체적으로 완화시키면서 근육도 풀어주고 피에 산소도 더 자연스럽게 공급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0: 변비를 예방합니다. 장에 이상이 있을 때는 흔히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할 때 이러한 현상이 잘 일어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빈속으로 따뜻한 물을 마셔주면 배변 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아침에 물 마실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차가운 물보다는 약간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면 내장기관이 놀라서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치를 하고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최소한 아침에 물 마시기 전에 입을 한번 헹구고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자는 동안 산소를 싫어하는 겸기성 박테리아가 입안에서 대량으로 번식하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지 않고 물을 마시게 되면요 위장의 세균을 바로 전달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 청결을 먼저 해주시고 약간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0: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수필 도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 꽃이 떠드는 것을 보았는가? 김동진. 누가 꽃이 떠드는 것을 보았는가? 꽃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의 마음그릇에는 언제나 눈부신 고요가 소복이 담겨 있다. 천둥이 울고 번개가 쳐도 꽃의 고요는 끄떡함이 없고 나비가 다녀가고 꿀벌이 다녀가도 꽃의 고요는 흔들리지 않는다. 간혹 바람에 꽃대가 흔들리고 꽃잎이 흔들리는 것은 외면과 표상일 뿐 꽃마음의 고요는 시종일관 변할 줄을 모른다. 꽃마음의 고요함, 그것은 꽃의 세계가 적막 속에 잠겨 있다는 말이 아니다. 꽃의 고요함은 황홀한 꿈과 사랑의 향기,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는 웃음과 눈물로 이루어진 뜨거운 생명의 고요함이다. 여기에 꽃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있다. 이러한 꽃이기에 꽃은 종래로 스스로 자기가 꽃이라고 호들갑을 떤 적이 없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은 이렇게 꽃이 되는 것이다. 꽃은 필 때에도 고요한 마음이요, 질 때에도 고요한 마음이다. 꽃마음의 고요함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꽃의 미덕이다. 만약 이런 미덕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면 세상은 지금처럼 시끌벅적거리지 않고 훨씬 조용해질 것이다.
1: 마음이 먼저 깨어나는 계절, 성송군. 절기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계절보다 앞서 움직이는 마음의 풍경이 숨어있는 듯하다. 3월 초, 경칩이 찾아오면 겨운의 땅속에 잠들어 있던 벌레들이 기지개를 켠다. 놀랄경 숨을 짓. 누가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봄이 왔음을 알고 스스로 밖으로 나오는 생명들이다.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봄은 자연에서 시작되기보다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깨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춘분이 지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그날을 기점으로 빛은 조금씩 길어진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한 변화지만 그 작은 차이가 계절을 바꾸듯 마음속에도 조용한 균열을 낸다. 겨운에 움츠렸던 감정들이 이유 없이 움틀거리기 시작한다. 아마도 고등중학교 시절이었을 것이다. 이팔 청춘을 맞던 내 마음에도 그런 봄이 있었다. 같은 동네에서 함께 학교를 다니던 한 여자 동창. 공부도 잘했고 반급에서 늘 눈에 띄던 아이였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고 돌아왔는데도 집에 앉으면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 책장이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다. 필기장에 시도 아닌 글을 적었다가 지우고 누가 볼까 봐 찢어버리며

여전히 숨은 봄을 찾아 발걸음을 늦춘다. 마른 풀 사이에서 막고개를 내민 새순을 발견하고 냇가에서 파랗게 올라온 미나리를 바라보며 마음 한켠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어릴 적 형들을 따라 캐온 봄나무를 어머니가 다듬어 식탁에 올리던 장면이 떠오르고 고향 남산 기슭에 점점이 불을 켜던 진달래 붉은 기운이 기억 속에서 다시 피어났다. 자연의 봄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 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매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이제는 안다. 봄은 반드시 꽃이 피어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그리워하던 마음에도, 설렘으로 잠 못 이루던 밤에도,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산길을 오르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순간에도 봄은 찾아온다. 자연의 봄은 반복되지만 마음의 봄은 살아있는 한 형태를 바꾸며 계속 깨어난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선다.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또 하나의 봄이 내 안에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네, 최승화가 부른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작품 제작의 이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로 향하는 여행. 고딕식 건축 양식의 발원지는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입니다. 고딕식 건축 양식은 1150년부터 1300년까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시기의 고딕식 건축 양식의 성당들은 파리를 축으로 지름 167km 되는 아미앵, 랭스, 리앙과 샤트리에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소설이 높고 웅장한 성당들에는 거룩한 영혼들의 안식처, 즉 천당을 향한 중세기인들의 지향이 뚜렷이 반영됐습니다. 샤트르 성당은 올로바성의 소재지인 샤트르성 부근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원전 350년부터 이 작은 언덕에는 선호하여 5개의 성당이 건설됐는데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나 모두 훼손돼 자취를 감췄습니다. 1145년부터 1165년 사이에 샤트르 성당이 6번째로 언덕 위에 우뚝 일어섰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기리고자 세운 샤트르 성당은 조유의 건축물보다 훨씬 높아 사방에 기다란 그늘을 드리워주었습니다. 성당에는 대주교의 궁전과 부속 학교, 수도원, 구제원 등 건물이 있습니다. 성당 앞 광장을 중심으로 좁다란 길들이 갈래갈래 밖으로 뻗어져 나갔는데 그 길 양측으로는 주택과 가게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았습니다. 샤트르 성당은 도시의 기념비적 건축물일 뿐더러 도시 시민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중세기의 작가 해몬은 중세기인들이 독실한 신앙심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권세가 큰 군주와 명문가의 사람들은 그 고귀한 머리를 숙이고 손수 목에 멍에를 메고 소처럼 수레를 끈다. 수레 위에 포도주와 알곡, 기름, 석재 등 성당에서 수여하는 필수품을 가득 싣고 예수의 집으로 향한다. 그들은 성당에 도착한 후 수레를 성당 앞 광장에 세우고 참회하며 미사를 가진다. 밤이 되면 찬송가를 부르고 랑송을 하며 노약자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위로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싣고 온 술과 알곡, 기름을 주며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했다. 샤트르의 시민들은 자기들의 신근한 노동과 물산을 성당 건설에 바쳤습니다. 샤트르 성당에서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화려한 장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샤트르 성당은 주로 레벨을 보는 곳이지만 모름지기 세속적 생활의 리더 역할도 했습니다. 샤트르 성당은 고딕식 양식으로 건설됐습니다. 고딕식의 특징은 높고 뾰족한 탑이 있는데 샤트르 성당의 탑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서 멀리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탑으로 하여 길손들은 길을 잃지 않고 전야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종소리를 들으며 위로에 오르곤 합니다. 탑에서 울려오는 종소리는 주위 마을들의 노동과 휴식, 기도 시간을 알려줄 뿐더러 혼례와 발상 시간도 알려줍니다. 무게를 잃은 돌. 샤트르 성당은 정면에서 바라보면 높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탑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샤트르 성당의 두 개의 탑 중 왼쪽 탑이 오른쪽 탑보다 10m 높습니다. 높이 솟은 탑은 중세기의 사상과 지향을 보여줍니다. 1121년에 성당의 주체 건물이 완성된 후 탑을 세울 대신 주체 건물에 대한 조각과 장식을 먼저 했습니다. 후에 긴 세월을 두고 탑을 건설했는데 탑의 꼭대기, 즉 첨탑은 서로 다른 시기에 완성했기에 서로 다른 품격을 띄웠습니다. 남쪽의 탑은 성당을 건설할 당시에 로마네스크 양식이 나타난 데 반해 북쪽의 종탑은 수백 년 후인 1507년에 이르러 건설했기에 시대상이 다른 양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쪽의 첨탑은 밑층의 3층 탑신 사이에 한 층을 더 끼워 놓았습니다. 지붕 위에 돌게 한 8개의 창문에는 작은 탑들이 세워져
전형적인 고딕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우쪽의 큰 탑과 아래의 작은 탑의 수직선이 들보에 의해 조금 굴곡됐기에 수직운동의 절주감을 높여줍니다. 정방형의 탑신에서 첨 탑 꼭대기까지는 104.8m인데 아래서부터 우로 올라가면서 수직선을 점차 수축시켜 사선으로 처리했기에 탑이 한결 미끈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북쪽의 탑은 탑 꼭대기가 더욱 가늘고 더욱 정밀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탑보다 10m 더 높습니다. 이 두 개의 첨탑은 고딕식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입니다. 성당의 정문으로 들어가면 너비가 16m 되는 주황신랑과 마주칩니다. 태양광선이 현란한 채색 유리판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신랑을 비추면 투영된 빛들의 향연은 신랑의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해 마치 몸이 떠 있는 것 같은 공간감을 더해줍니다. 오색영롱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신비함과 시향이 넘쳐 진귀한 예술작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신랑의 중심에서 보면 기둥이 6개인 아치형 회랑이 안겨옵니다. 회랑의 갈림길과 성가대석으로 통합니다. 신랑은 기둥의 효과를 크게 살려 간벽을 쌓았는데 원형의 중심기둥과 팔각형의 보조기둥 사이의 간벽은 팔각형의 중심기둥과 원형의 보조기둥 사이의 간벽과 서로 교차적으로 쌓았기에 마치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듯한 거리감과 절주감을 느끼게 합니다. 신랑과 회랑호의 천장은 문이 없는 아치형의 창문이기에 사철 햇빛이 들어옵니다. 아치형 창문들은 기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회랑의 천장은 햇빛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효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각인한 두 개의 창문과 하나의 둥근 창문을 아래 위로 설치해 세 개의 창문이 하나로 되어 보입니다. 신랑의 뒤쪽은 아치형 복도입니다. 샤트르 성당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천장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지붕의 중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성당 외면의 받침 구조는 내부의 기둥수와 같습니다. 외면과 내면의 건축 구조는 대체적으로 중량을 줄이기 위한 아치형 천장을 서로 교차시켜 배열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또 비행식 아치형을 만들어 내리 누르는 힘을 벽 밖으로 흩어지게 한 데서 벽은 상대적으로 얇아졌습니다. 제례의 성당이 돌로 된 통기둥과 두꺼운 벽체가 전형적인 구조였다면 고딕식 성당에서는 통기둥과 두터운 벽체가 점차 사라지고 아치와 첨탑의 대폭 사용이 특징적입니다. 때문에 고딕식 성당 건축에서는 돌이 점차 그 무게를 잃어갑니다. 지식 보감과 일곱 가지 과학. 샤트르 성당은 중세기의 사상과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전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트르 성당의 요리 회화와 부조 및 조각은 지식의 영역으로 예술성을 넓혀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샤트르 성당을 두고 돌과 요리로 써낸 성경이라고 감탄하며 말합니다. 샤트르 성당은 가장 걸출한 성당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파리 성당이 있기 전에는 랭스 성당 학교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이름 있는 학습 중심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해 세운 샤트르 성당은 돌과 요리로 만든 성경이라고 불리우며 샤트르 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당의 벽화에는 오늘날 대학에서 설치하는 일곱 가지 학과가 비유와 의인화 수법으로 표현됐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아담과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신랑을 기다리는 두 처녀의 이야기와 심판날의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자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을 나는 천사와 사탄의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은 성경에서의 구원과 도덕적 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당의 서쪽 정문에는 예수의 탄생과 승천 과정을 북쪽의 복도에는 구약 전서에 나오는 성모 마리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이야기가 묘사됐습니다. 남쪽 복도에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속죄를 받은 교회, 성도, 교황, 대수교 등의 공덕이 묘사됐고 최고의 심판 장면이 묘사됐습니다. 샤트르 성당의 아치문 장식에는 당시 성당의 부속 학교에서 설치한 7가지 학과, 즉 오문, 술사, 롤리, 산수, 기하, 천문과 음악이 그려져 있는데 각 학과마다 7명의 아름다운 여성과 학과의 대표적 인물을 예술적으로 부각했습니다. 7명의 대표적 인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는 붓을 교류에 담고 있는 아리스토텔리스와 변증법입니다. 변증법은 양손에 민첩한 사상을 상징하는 뱀과 지식을 상징하는 횃불을 잡았습니다. 둘째로는 손을 내저으며 연설하는 로마의 웅변가 시세로와 수사학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를 풀고 있는 유클리드와 기하학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술과 그 대표 인물 보이수스, 천문학과 그 대표 인물 토로미, 어법과 그 대표 인물인 고로마의 학자 도나투스, 가장 뒤에 그려진 인물은 저명한 음악 이론가인데 음악의 창시인인 피타콜라스와 음악이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모두 악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중세기도 여러 문명시대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발명가와 학자가 속출한 시기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리성에 대한 리해와 사랑이 인류를 구하는 길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빛과 그림자의 격정. 세월은 샤트르 성당의 외부 조각을 심하게 부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실내의 시타인 글라스 광채만은 여전하며 중세기의 화려함과 찬란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175장에 달하는 2044평방미터의 유리판에 풍부한 그림들을 보는 순간 그 황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태양의 빛은 약한 데로부터 점진적으로 세게 흘러들어 빛의 신비로움을 극치에 이르게 합니다. 광선은 먼저 서쪽의 짙은 자주빛과 파란색의 반원 창문과 원형 꽃무늬 창문을 통과하여 비교적 밝은 실랑의 천장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선은 계속 붉은색 원형 창문을 투과해 마지막으로 제단 후에 다섯 개의 붉은색과 주황색이 어우러진 반원형 창문에 이르러 조황신랑과 뒤에 신랑까지 뿌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깊고도 그윽한 빛의 세례를 받으면서 자연과 예술의 경이로움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스테인 글라스의 립체적 공간은 꽃무늬와 빛을 기하학적으로 배열하고 골절시켰기에 무한한 공간에 대한 환각을 불러일으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심어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단 위의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성모 마리아가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중심으로 둘레에는 천사, 성도, 예언가, 귀족, 장인과 상인들 도합 4,000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모절에 성당에 모여 예배를 보면서 천국에 가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석으로 장식한 제단과 스테인드 글라스의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성도 아바트 소클은 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서 기뻐하며 찬송을 할 때마다 오색 찬란한 보석이 나의 번뇌를 물리친다. 네, 세월은 성당 안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화려함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여전히 그 찬란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성지 지역 중 하나이며 불꽃 축제로 유명한 명동 성당의 본원지로 유명한 샤트르 성당입니다. 샤트르 성당은 프랑스 샤트르에 위치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포감 샤틀의 성당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중란, 제작의 이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